자, 뭔가 캐린 밭이 자서 에이 오오오 안가 캐린 밭이 자서 에비세디야프제 돈의 밭이 자서 도라미파솔라시 돈의 밭이 자서 타 솔카 달라나 타민 밭이 자서 넥하이 철마 수식 하루 벨그 유로라라

네,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체를 노래로 엿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0: 지금 보나 야지 내 손이 씨 얘만 좌사여고 자기 꿈에 보여 다시 우리 집 가고 너도 말해 자수 나도 선마이나 매래 그래 돼지 돼지 돼지
1: 다음 고원 깊은 곳의 사랑
2: 샤쇼 리위지 가시 다와샤소 마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여기서 우리 민족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배 동산에서.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네, 우리 노래 너와 나의 연변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3: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3: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4: 네, 그럼 이번에는 가자흐족의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리사라 지라시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7년 고궁 인력이 일전에 북경에서 발표됐습니다. 12지판, 서화판, 길상여의판, 한영대서판 등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 가운데 12지판은 양과려행, 수녀 등 문물의 기원을 통해 길한 양의 뜻을 되새기며 역대 산하의 절경을 재현합니다. 서화판은 문인화와 궁정화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출발해 고궁 박물관이 소장한 서화 300여 점을 엄선하고 이를 시의 산수, 문인화조, 궁정산수, 궁정인물 4장으로 나누어 회화사의 발전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상여의판은 도자기, 자수, 건축 채색화, 청동기 등 품목의 문물을 선정해 자금성에 600여 년 길상 문양을 일상 속에 녹여냅니다. 한영대서판은 12지판 내용과 일치하여 일상적인 영어 읽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소설 속의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풍스러운 평려 고성의 현대미에 대해 전해드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문물보건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연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술은 막스주의가 중국에서 혁신 발전하는 현실적 경로와 내적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으로부터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결합은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행정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막스주의는 자연계, 인류사회, 인류사유 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주의 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막스주의의 과학적 진리를 운용해서 각 나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발전사는 시대의 발전, 실천의 발전,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사상과 문화 성과를 수용해서 풍부해온 역사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막스주의를 명확하게 자기의 기치에 써놓으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민족화와 본토화를 탐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확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역사적인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우리 당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모태똥은 일지 우리는 공자로부터 선중산에 이르기까지를 총회해서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소평은 고대 초요사유에 관한 레기, 레온의 소수를 창조해서 초요사유를 건설할 때 대한 발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억만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분투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고 우수한 종화 전통문화에서 자양분을 힘써 섭취하였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수 있었으며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당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과학적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습공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최신 이론 성과입니다. 18차 당대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용도해서 시종일관 막스주의 기본 논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0: 경축대회에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종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통문화의 전범을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와 결부시켜 많은 중대한 혁신적 리듬과 사상들을 도출하고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민중심의 발전사상과 관련되는 서는 초나위공, 민위방본, 위정이덕 등 전통적인 치국 리듬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민유헌, 선현연웅, 정기수신, 이덕위선 등 고대의 리치 사상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인류운명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효파만방, 간신수모, 친인설린, 화이부동 등 전통적인 반교의 도를 수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실선이 증명하다시피 습분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여 형성된 현시대 중국의 막수주의이고 21세기 막수주의이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셋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면서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에 국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 장정의 길이 오른 우리 당이 짊어진 사명과 임무는 막중하고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복잡하고 존엄한 바. 이는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고 리론 혁신에도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더 능동적으로 견제해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에 입각해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는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답을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화의 풍부한 보물을 깊이 발굴하고 활용해 옛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참조하면서 막수주의의 사상 정수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에 접목시키고 모의식 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민 대중의 공통한 가치관념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끊임없이 해답하면서 중화문화의 내적 생명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더 강단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다채롭고 볼거리 풍성한 연극, 공연이 이어져 짙은 예술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경전 연극이 잇따라 상연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경의 곳곳을 거닐며 사하번 안에 소극장에 들어가 몰입형 공연을 관람하며 여가를 즐기고 또는 전통 찻집에 앉아 옛 북경의 정겨운 일상 정취를 차분히 음미하기도 합니다. 북경의 다채로운 문화 분위기가 가을 정취와 함께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그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극장과 소극장, 실경 공연, 몰입형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깊이 융합되면서 공연 시장은 공연 관람에서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상해에서는 상업 공연이 6만 1,400회 열렸고 관객 수만 해도 2,684만, 박스오피스는 58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소비의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성장 동력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서허 기술계 기억 속의 항주로부터 송성천 고정에 이르기까지 항주의 공연 시장 역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역사적 문맥이 현대 예술 표현과 융합돼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항주시의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규모 확대와 품질 최적화의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는 30% 증가해 관광객들의 항주 방문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서안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현지 별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안에서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향연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공연마다 만석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연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서안 문화관광 시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 남경은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작은 매장부터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곳곳에서 남경만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남경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그 도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경의 신차 음료 매장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관광과 일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경의 새로운 관광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의 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해 관광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홍구에서 청포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 테마 관광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구의 상해식 현대적 감각과 청포의 한적한 강남 수향 풍경을 하나의 로선으로 연결하며 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화관광 상품은 2층 관광버스 테마 관광과 자유여행 혜택 상품, 대민 체험 행사, 관광버스 전용 로선, 여유를 즐기는 체험형 상품 등 총 10가지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로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관광 상품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홍구와 청포는 이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양방향 관광객 유입과 요트 자원 연계 그리고 고품질 문화 창작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문화 관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플러스 수향이라는 차별화된 결합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철을 맞아 귀조 팔주강의 목조다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군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며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이 다리를 친근하게 소체 홍군교라고 부르며 힘을 합쳐 홍군교를 잘 보호하자는 내용을 마을 교약에 새겨놓고 대대로 이 소중한 혁명 유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군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시멘트 다리도 건설돼 신홍군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구 홍군교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혁명 정신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장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이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길림성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문예단위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극종목은 2026년 문화관광부 중점 창작 주제에 입선됐습니다. 오솔장백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 뇌전사를 혁명무용극의 주인공으로 창작하고 서사 초점을 항일전쟁 시기에 평범한 뇌전사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항일연군을 위해 후근 보장선을 구축했습니다. 작품은 동북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성장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국내 항일연군 후근 여전사 소재 무용극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극종목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틀어지고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혈육의 정,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입각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혁명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글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로동 장면과 교묘하게 융합시키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1번째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

곳입니다.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가가촌에는 원초적인 시골 경관과 물맑은 호수, 아늑한 온천 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명작 홍루몽은 가씨 가문의 번창과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가보옥이라는 가씨 후손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루몽은 또한 가씨 가문의 방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로부터 가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루몽을 떠올리고 홍루몽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무대인 가씨 저택을 연상합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돼 명청 시기에 번성기를 누린 가가촌에는 원나라와 명청 시기 강남의 대표적인 고건물들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석을 깐 골목의 양쪽에는 사당 건물과 정자, 관저, 민가, 서원, 암자, 절 등 다양한 건물 양식으로 된 고건물 300여 채가 줄지어 서 있으며 동네 남쪽에는 가씨네 가문 문화의 번창을 의미하는 7층 옥탑이 솟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조각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녹음이 짙은 산과 벌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가촌은 관문을 경계선으로 관내와 관외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아홉 관문 중 오늘까지 남아있는 관문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관문에 안겨있는 가가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깔아 만든 골목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뻗어 미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리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가가촌은 강남 민가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가가촌에는 서당과 서점을 겸한 서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명월헌 서원과 환을헌 서원, 항록서원, 문창 서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단, 어젯날의 서원의 모양은 벌써 사라지고 건물 구도에서만 서원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가가촌 가씨 가문의 제2대 손인 가계량이 높은 관직에 이르면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따라서 관저 형식의 건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고대의 관청은 관료들이 묵어가는 료관이며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지은 사복당은 가가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 건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한 이 건물은 유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건물 사이에 전정에 구멍을 내고 청색의 벽돌로 복자와 록자, 목숨 숫자, 기쁠 희자를 새겼으며 키 높은 외벽에는 목각과 석각,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관직에 머물다가 사업을 하는 가가촌 사람들이 청명이나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이 사당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환담하면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당 건물의 정교한 조각은 장인들의 높은 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씨 가문의 자손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출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가촌 동구 밖에는 천년 수령을 가진 측백나무와 록나무가 무성하며 그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넓은 과수원에는 감귤과 대추, 밤이 주렁주렁 달리고 아담한 돌다리로 연결된 두 호수는 그 곁에 넓은 습지와 비경을 이룹니다. 맑은 호수와 그 호수에서 자라는 무공해 수초를 먹으며 자란 오리 또한 가가촌의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 밖에 볏짚과 산나물, 고구마 줄기를 먹으며 자란 가가촌의 황소는 고기 맛이 좋고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거품과 현대적 감각을

평여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어느덧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둘러싸인 천년 고성인 평여 고성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문화유산 보호의 후반부 이야기를 정성껏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여는 유산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고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활기도 더하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이어진 옛 골목에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꽃 향기와 함께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빛이 일렁입니다.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희곡과 서양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올여름 평요 고성에서는 활기찬 고성 문화관광축제가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에 맞춰 산서성 전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음료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몰입형 공간과 재미있는 인증샷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 동안 축적된 삼진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영락궁의 서왕모와 진사의 송나라 시녀, 그리고 북제시대 벽화 속 준마로 구성된 산서국보 대표단이 고성의 옛 골목을 거니며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년 고성을 몰입형 중국 전통문화 테마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일몰 합창 파티가 평여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가극원 합창단과 평요 현지 민속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고 오래된 고성벽은 거대한 빛과 영상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가사가 성벽에 투사되자 현장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지역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자들은 골목 곳곳에서 진상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을 이끌어 추광 칠기 등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관광 홍보자의 말처럼 산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5천년 중국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평요는 줄곧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도관망 정비와 전통 민가 보수, 그리고 문물 디지털 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고성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평요는 이미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입형 극장을 통해 관객들은 진상의 충성과 이리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평요국제사진전과 평요국제영화제도 매년 이곳에서 열리며 세계 각지의 창작자들이 고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성은 개방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선 평요는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천년 문화유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평요의 문화적 맥락과 진상의 신뢰, 성실정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이 다양한 젊은 문화 행사를 통해 오래된 골목을 벗어나 더욱 넓은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국장인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태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국장인 임준봉은 금속 문물 복원 기술에 16년간 종사하며 전통 복원 방법의 탐구와 혁신에 매진해 하나하나의 국보가 다시 빛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감탄을 받고 있는 청동 대가면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임준봉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출토된 고척 유물은 한때 심한 침식과 파손, 변형을 겪었습니다. 2021년 삼성퇴 제사갱 발굴 현장에서 토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거대한 청동 가면의 양쪽 귀가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청동 대가면 주위에는 삭은 상아와 잘게 부서진 청동기들이 많이 쌓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물은 갓 출토되었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고척 유물은 복제할 수 없는 문명의 조각으로 조금의 실수도 크나큰 유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10여 년의 문물보호 복원 경험이 있던 임준봉은 전통적인 추출 방식을 뒤집었고 실무팀과 거듭 토론하고 판단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의 석고 고정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분자 붕대로 상아를 한 겹씩 감쌌고 재료가 응고되어 견고한 보호 외피를 형성한 뒤에 완전하게 추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문물의 완전성을 최대한 지켜냈습니다. 주위의

항아와 청동기를 치워내자 청동 대가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가면은 청동 재질이지만 3000년의 세월의 침식과 도층의 풍사를 겪어 전체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임존봉은 추출 과정에 아주 작은 2차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과 거듭 고민하고 시연해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나무 광주리를 보고 대나무가 탄성과 견인성을 함께 지녀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준봉과 실무팀은 대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의료용 붕대를 감아 대가면의 형체에 맞춰 주문 제작한 다차원 응력 완충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매장되었던 탓에 청동 대가면은 부식과 광물화가 심각했고 왼쪽 부분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임준봉은 팀을 이끌고 초심도 현미경, X선 탐상, 이온사진 등의 장비로 대가면에 대한 종합검진을 진행하고 치밀한 교정 복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압착 변형 부위에는 수작업 플러스 디지털 수단을 동원해 밀리미터급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실된 부분은 3D 프린팅 기술로 연결 보완하고 문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미래 기술 발전 후에 완벽한 복원을 위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7개월에 걸쳐 청동 대가면은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동안 임준봉은 처녀점의 국보급 문물을 복원했고 방대한 문물의 기형 륜과 문양 세부, 손상 상태를 모두 마음에 새겼으며 문물 활성화 복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문물 복원사인 임준봉은 재간둥이 손으로 세월의 상처를 보수해 처녀점의 국보급 고청 문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물 복원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글로벌 발전 창의 오전엔 고위급 대화회의에 축하 소환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 저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겨원 여사를 위해 국빈 환영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기념사진을 찍고 연회에 참가한 레빈들을 만났습니다. 연회가 시작된 후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기 연설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추석 명절에 량환 축원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중미 양국 원수의 상호 방문이 실현되면서 양국 교류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또 많은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돼 중미 간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한 관계 구축에 내실을 풍부하게 했으며 중미 관계에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200여 년 전 미국은 독립한 직후부터 중국의 시선을 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쌍방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우수의 상호 보완을 실현해 무역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80여 년 전 중미 양국 인민은 어깨 곁고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불로 다져진 이 진선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50여 년 전 타코 애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교류의 문을 두드렸고 중미 양국의 로세대 정치가들은 작은 공이 큰 공을 움직인다는 정치적 지혜로 중미 관계 정상화에 위대한 진척을 개척했습니다. 20여 년 전 사콜스키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중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가 은옥진의 나무 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미 양국 인민의 친선 교류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중미 인문 교류는 양국 인민 사이 마음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미 우호 협력의 민심 토대를 한층도 튼튼히 다져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오늘날 중미 관계는 다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을 제기했으며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웅대한 이두 목표는 서로를 충분히 성취시킬 것입니다. 쌍방은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민의 기대와 시대의 대세를 부응하여 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미 양국 인민의 5호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쌍방은 손을 잡고 전진하며 중미 친선의 아름다운 꽃을 함께 가꾸고 중미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쏘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인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로부터 심각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양국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간 수틀리를 넘어 수백 년에 걸쳐 이어온 우정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유관 문화를 지르고 있으며 양국 인민은 오랫동안 우호적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서로 제도는 다르지만 미중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건해졌습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상호 존중을 견지하며 양국 친선을 계속 육성해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연회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연회 현장에서 미국 예술가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체기 왕이 하립봉동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에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미 관계 위치의 함의를 한층 더 풍부히 하고 존중, 공평, 대등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워싱턴으로 와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중미 관계 위치의 함의를 더 풍부히 했고 존중, 공평, 대등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동의했고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호혜상생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의 앞날은 밝다면서 이는 역사의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앞날로 향하는 길은 늘 험난하고 각종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면서 이 또한 사물 발전의 법칙에 부합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책임을 지는 용기와 담당으로 중미 관계의 발전사에 멋진 한 획을 긋겠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건설성이 풍부한 아주 성공적인 방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미중 관계와 중대한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양국에 모두 리롭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습근평 주석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미중 관계 발전을 함께 인솔할 것입니다. 차담회가 끝난 후 습근평 주석과 팽교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동반하에 함께 미국 국가 기록관으로 갔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기록관 주황대청에 들어가서 기록관과 주요 진열품에 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록물은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시가 깃들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250년 내 미국 인민은 미국 꿈을 쫓으며 북미 대륙에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고 아름다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중화민족 5천년의 문화 전통을 이어가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자 특색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양국의 역사 문화와 사회 제도, 발전의 길이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양국 인민의 추구는 서로 통합니다.

0: 각자의 다른 점을 승인하고 존중하며 서로 리해하고 서로 참조하며 최대 공약수를 찾고 협력 목록을 확대하며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한다면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오후 습곰평 국가수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을 떠날 때 미국 정부 고위 관원들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는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화교와 중국인 류학생 대표들이 도로 량켠에서 중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곰평 주석의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것을 열렬히 촉구했습니다.
0: 9월 25일 글로벌 발전 창의 5주년 고위급 대화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대화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발전은 인류사회의 영원한 주제이고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안한 것은 국제 발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발전 사업을 진작시킴으로써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리행을 더욱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 5년간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글로벌 발전 창의는 폭넓게 리행되었고 창의에서 언급된 협력 프로젝트들은 120여 개 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어 공동발전과 협력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세계의 100년 변곡이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발전 실현에 대한 각국 인민의 염원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발전 도상국이며 글로벌 남방 국가 중 일원인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민 중심의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손잡고 글로벌 발전 창의가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아름다운 비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전환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9월 25일 위대한 원정 중국 로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주제 전시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대중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전시는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고행하고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자를 주제로 7개 부분의 주제 전시와 전망으로 설치됐습니다. 문물 875점, 문헌 186건을 전시한 가운데 300여 점의 문물과 문헌이 최초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또한 14곳의 대표적인 역사 장면을 조성해 중국 로농 홍군의 위대한 원정에 빛나는 로정을 전경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로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주제 전시는 기본 상설 전시로 장기간 대회 개방되어 관람객들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위챗 봉사 기생을 통해 예약한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0: 추석을 맞아 각지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민속을 즐기고 가족의 화합을 나누었습니다. 안위성 동릉시 리교 수지는 등불로 장식되었고 관광객들은 추석 유원회에 들어가 민속 공연을 관람하면서 강남 수향의 정취와 추석의 활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흥룡강성 할빈에서는 백여종 6만 여분의 국화가 한자리에 모여 선보였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꽃바다를 거닐면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황금빛 가을 풍경 속에서 추석을 즐겼습니다. 2026년 9월 25일은 중국의 천안 퍼스트 준공 10주년입니다. 귀주 평당의 중국 천안 관광지는 관광 열기를 맞이했습니다. 광서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 맞이한 첫 추석 명절,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세기의 공정이 펼쳐낸 연선 풍경을 몰입감 있게 감상했습니다. 명절의 밤은 휘황한 등불로 더욱 빛났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리가촌에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목한 명절을 즐겼습니다. 현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추석 소탑 풍속은 해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번창하길 바라는

0: 상아가 우아하게 춤추었고 월궁의 루각과 거대한 둥근 달이 서로 멀리서 호응했습니다. 길림성 장춘에서는 찬란한 빛과 그림자 쇼, 불꽃 놀이 쇼가 밤하늘을 밝히면서 짙은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는 문화 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며 새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의 요가 체험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48회 세계기능 경기대회가 상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관람과 체험 활동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기장 옆에 실력 발휘 기능 체험 부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VR 안경을 체험하던 관중 요승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전에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전시나 광고에만 쓰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락에도 쓰이고 사회적 응용 측면도 있어 폭이 더 넓어졌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패션 기술 종목 기능 체험 부스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염, 반구 등 독특한 공예를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해외 관광객 누르하피자는 자염을 배우고 선수관을 만들었다며 이 공예는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미래의 꼬마 장인 청소년 공방은 어린이들의 좋은 나들이 장소로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래의 꼬마 장인 청소년 공방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페인트 아트, 스프레이 페인팅, 목공 실습 등 각양각색의 손작업 프로그램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상해시 루산중학교 과학기술총보도원 수강화는 하나는 손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다음은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혁신 정신을 갖게 하고 이런 혁신을 노동과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관광객들은 내몽골 오란차부시 차르우기후기의 오란하달 화산군을 감상하며 별하늘과 달을 감상했습니다. 관광객 왕여사는 하늘과 땅의 광활함을 바라보니 달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며 밤하늘 환경이 우리에게 체험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한 문화관광기업 책임자 부채봉은 최근 몇 년간 좌우후기는 오란하달 화산의 독특한 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한 풍경 관광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산과 별하늘의 아름다움을 매기로 문화관광 신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란하달 화산 보호구역에는 별과 광활한 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관측체험을 조성하고 천문학 학습과 과학보급 그리고 몰입형 숙박을 결합했습니다.
0: 25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여섯 번째 경기일로 중국팀은 사격, 수영, 카누 등 종목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금메달 18매를 추가했습니다. 25일 열린 사격 종목 남자 소총 세자세 경기에는 중국 대표팀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 성기호, 장상홍, 류우곤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예선 상위 8위 안에 들었지만 결승에는 팀당 최대 2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어 장상홍과 류우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 두 선수는 마지막 한 발까지 치열하게 겨뤘고 류우곤이 역전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팀은 남자 소총 세자세 단체전 금메달도 획득했습니다. 수영 종목은 25일 마지막 경기일을 맞았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7개 종목의 결승에서 금메달 5매를 추가했습니다. 여자 50m 접영에서는 장우비가 우승했고 남자 50m 평영에서는 담혜양이 우승했으며 여자 800m 자유형에서는 리빙결이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400m 자유형에서는 장전석이 우승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종목인 여자 100m 4인 혼영 릴레이 우승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총 41개 수영 세부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30매를 획득했습니다. 그중 장전석은 혼자 금메달

7매를 획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로 되었습니다. 이런 성적에도 장전석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비교적 완벽한 마무리였다며 7매의 금메달을 따서 매우 기쁘고 금메달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장전석은 수확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고 하면서 일부 종목에서 진보가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과는 아직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둔 성적에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상 경기장에서는 25일 금메달 6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여자 100m 결승에서 중국의 진여힐이 11초 06을 기록하며 대회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포환 던지기에서는 송가원이 여유롭게 우승했습니다. 체조 종목은 25일 5개 세부 종목 결승을 치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청소, 배송, 외식 조리 등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산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동화 기술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중견 기업이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제공했습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및 교육 분야의 축적이 영국의 서비스 강점이나 자동화 수요와 서로 보완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 응용 검증 및 현지화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 허니콤 리테일 인공지능 조직의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는 핵심 리우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선도적인 로봇 기업들이 제조, 배터리, 지능형 기술 등 분야의 역량을 한 걸음씩 구축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중국 로봇 기업의 두드러진 강점은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시간에 이르는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해 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역시 로봇 산업을 중시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제조 및 응용 전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학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한 백서에서 영국이 로봇 연구 분야에서는 선도적 위치에 있지만 현지 제조 역량이 제한적이고 첨단 부품 공급망이 부족하며 산업 생태계가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부품 테스트, 프로토타입 개발 및 공동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 회장의 견해로는 중견 기업이 실험실 밖의 실제 현장에서 함께 로봇을 훈련하고 중국의 실물 제품과 영국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로봇이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나 양측이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과 응용 검증을 진행하는데도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영국 LEC 로봇사의 잭 페리 집행

0: 회장은 소미업과 호텔 외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인건비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며 인건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 생명과학 등 분야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상 실습 과정에서 중국 로봇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현지 협력 파트너와 손잡고 관련 수요를 실제 적용 사례로 전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화의 장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 로봇 제품을 영국 시장에 도입한 심수시 부정과학기술유관회사의 공동창업자 관신우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발전 추세라면서 주요 과제는 현지 적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외식 로봇 제품을 내려들 때 중국에서는 중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한 뒤에는 현지의 더 폭넓은 외식 수요에 맞춰야 합니다. 중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모두 로봇 적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활용은 어떤 분야로 더 확장될까요? 페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 영향은 호텔과 외식 및 소매에만 그치지 않고 건설, 농업 등 분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수요를 파악해야 하고 다시 수요에 따라 어디서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회장은 의료와 레이저 오락, 청소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영국의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 분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 회장은 중국 로봇 기업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조부터 처리 능력, 나아가 로봇의 두뇌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의 각 단계가 모두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로스 회장은 향후 몇 년 동안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전용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황실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제임스 킨치는 9월에 발표한 논평 기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른바 채트 GPT 시대의 도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문자나 음성 지시를 받은 뒤 80%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임무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영국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카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드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상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리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조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 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그리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로부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역사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 20주년과 30주년 때 당조항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모두 참답게 총화했으며, 내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총화했기에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18차 당대회 이전의 역사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기존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 새로운 경험을 중점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은 전당이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보다 당당한 자세로 새로운 도정을 향해 매진하고 새로운 시대에 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조항의 기존의 결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전 당의 역사 사상의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조항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기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단결의 이야기와 시대의 새로운 목소리, 문명의 새로운 풍속 등이 바람비처럼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몽골 호르친 우익 중기 당위원회 선전부 상무 부부장이며 기 문명 판공실 주임인 왕지국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들은 현지 농목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 맞춰 현과 진에 해당하는 기와 수무, 촌에 해당하는 가차 등 상급 행정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집합 수다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기 방식의 선전 강연을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합회 수다팀은 연 평균 3천여 회의 각종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더스시 준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곡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여러 민족이면 한 가족처럼 정이 깊습니다. 네, 준갈기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의 학향매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공연이 40여 회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선전 강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만한조의 운율과 노래 가사에 녹여넣어 이런 선전이 골목골목까지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과 이어지는 마지막 1k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만한성성 기락융융의 사회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선전 속에서 무형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널리 전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학향매 부부장은 중갈길은 이미 시장에는 공연이 있고 골목마다 극장이 있으며 매주 활동해 있는 일상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전파 효과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이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근간입니다. 흥안맹 울란호트시의 5.1 회의 유적지에 들어서면 엄숙한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어는 194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내몽골 인민대표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중국 공산당이 이끈 첫 번째 성급 민족자치구의 설립을 선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초원이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초원 사람들의 좋은 날들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해방을 맞은 초원 인민들의 기꺼운 심정을 부각한 동반 드라마 5.1 대회가 상연되는 가운데 관객들은 어느덧 참석 대표로 되어 몰입형으로 홍색 기억을 더듬으며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의 왕천봉 국장은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여 단결의 기반을 굳건히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 제5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 우람프 사무실 예터, 내몽골 당위원회 사무실 예터로 구성된 일관 3지를 핵심으로 삼아 통합형 연구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홍색 연구학습 우수 관광 노선을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네,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의 방위부 관장은 우리는 붉은 독서회, 종이 오리기, 문예공연 등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년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결의 정서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몽골 사범대학 제2부속학교인 흑호트시 제30중학교에서 조직한 경전 낭독 경책에 참가한 이아디아 학생은 독서를 통해 삼천고와 내몽골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구이마는 남방에서 온 고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민족 간의 따뜻한 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없는 사랑과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흑호트시 제30중학교의 동상용 교장은 학교에서는 교실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 단결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보건, 서예와 회화, 민족 음식 조리 등 특색 있는 문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 나눔, 연구와 학습, 실습, 자원봉사 등 형태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리아디아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는 박물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내몽골 박물관으로 안내해 붉은 넥타이 해설사로 되게 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사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내몽골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그리고 서로의 교류와 융합 속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몽골 박물원의 사회교육부 교육주관인 유경헌은 이른바 걷는 박물관이라는 특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보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캐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관련 기관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무역협력의 심화에 따라 양국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중국 무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의 에너지 및 광물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캐나다의 대중국 총 수출액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고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집행이사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앤 비장은 상반기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박근혜 전후와 교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2026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카나다는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급증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초 카나다 하원의원이며 카나다 에너지 자연자원부 국무장관보인 코리 호건은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건 국무장관보는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천연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입 원산지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카나다 역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카나다 앨버타 대학교 중국 아카데미는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카나다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0%가 투입재로 중국의 산업 생산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시장의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돕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센터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카나다와 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크게 높아졌고 중국이 카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에너지 및 광물, 농업 및 농식품, 임산물,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수십 개 산업을 포괄하며 소수의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기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다 중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카나다 상공계의 대중협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카나다 상계 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향후 2년간 카나다와 중국의 무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중국을 자신이 속한 산업 또는 기업의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어 2025년의 31%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카나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등군 회장은 조사 결과 카나다 상공계의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한 신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카나다 기업이 중국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대중국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심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바뀌기보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품고 익숙한 습관 하나를 바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정성껏 해보는 것. 별것 아닌 듯한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삶의 풍경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변화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를 옮겨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말 한마디를 바꾸고 하루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훗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가 만드는 레일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념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오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옵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하며 농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 관리 및 보호 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 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 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 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와 사회 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 기본 공공 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지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지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상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지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0: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해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인류는 달에 착륙하고 높은 산을 정복하며 넓은 륙지와 바다 표면을 탐험해 수많은 자연의 장벽을 넘어서 왔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는 여전히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경이로운 신비 중의 하나입니다. 심해는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수압과 극도로 낮은 온도, 먹이가 턱없이 부족한 극한 환경으로 변하지만 그 곳에 사는 생물들은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며 몸 구조를 특별하게 변화시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기관을 갖추고 먹이를 요인하거나 적을 피해 살아가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 잠수정을 이용한 탐사를 통해 바닷속 열수공 분출구 주변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발견했고 이는 태양빛 없이도 생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며 지구상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는 식물이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들이 살아가는 구조를 따르지만 열수공 주변의 생물들은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발견은 과학자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심해 바닥에는 죽은 고래가 가라앉아 수백 년 동안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고래락하 현상도 존재하는데 거대한 고래의 사체가 바닥에 내려앉으면 박테리아, 감각류, 연체동물 등 수많은 생물이 모여들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며 심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생명의 한계를 넓혀주며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신비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득히 숨어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심해 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바다의 80% 이상은 인간이 직접 관찰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꾸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심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해 생명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심해 바닥에 쌓이는 유기물들은 탄소를 오랫동안 가두는 조장소가 돼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해 생물들의 몸속에 담긴 독특한 유전자는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해가 생명이 거의 없는 죽은 공간이라고 여겨졌지만 수십 년간의 꾸준한 탐사로 인해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연의 신비는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만 존재하지 않고 어둡고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펼쳐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점차 위협받고 있는데 심해적 광물 채굴 계획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침투, 호흡의 남획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심해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한 번 파괴된 심해 환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는 동시에 이 소중한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인류는 앞으로 더 발전한

탐사 장비를 통해 심해의 더 깊고 먼 곳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 탐사의 목적은 단순히 비밀을 캐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며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어야 하며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계속하여 화산의 신비한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산 폭발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며 자연의 강대한 힘에 경외감을 느껴왔지만 화산은 단순히 파괴만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내부에 살아있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문이며 지구가 여전히 활발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구 깊은 멘틀에는 매우 높은 온도로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가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지각에 균열이 생기면 높은 압력에 밀려 마그마가 위쪽으로 상승하여 지 표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화산 활동이며 분출할 때 쏟아져 나오는 용암과 화산재, 유독가스는 주변의 모든 것을 덮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산이 오직 재앙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화산 활동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만들어내는데 흘러나온 용암이 오랜 시간이 걸쳐 식어 암석으로 변하고 풍화 과정을 거치면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흙으로 바뀌어 농사에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주며 화산가스는 대개 조성을 바꾸고 바다의 화학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분석하여 지구 내부 멘틀의 성분과 온도, 압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각판이 움직이는 원리와 지구가 형성되어 온 긴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화산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구 깊은 곳의 정보를 지표로 가져다 주는 자연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화산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 지표면의 변형, 가스 분출량 변화 등을 관측하며 화산의 폭발 징후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자연이 지닌 거대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자연의 힘은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자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를 살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화산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주로 분포하는데 지각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곳에서 마그마가 쉽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 화산의 대부분이 태평양 주변에 띠 모양으로 모여 있으며 이곳을 태평양 부리골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활화산과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화산재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해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 지구 역사 속에서 기후의 큰 변화를 불러온 사례도 있어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생물들은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파괴된 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부터 서서히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먼저 작은 미생물과 이끼가 암석에 자리잡고 그 뒤에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생명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화산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구조뿐만 아니라 파괴와 재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법칙인데 화산의 폭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며 이처럼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산의 모습은 지구가 품은 가장 경이로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로 화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거대한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며 화산의 신비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36년 종산복 한벌 96세로인 검수함으로 6천만 원을 기부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간 왕춘문 로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6년 동안 입은 종산복 한 벌, 70-80년 동안 사용한 나무 침대 한 장. 절강성 용파시 98세로인 왕춘문은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갔다. 1984년 기업을 창업한 이후로 그는 군중들을 위해 다리와 길을 놓고 제방을 쌓았으며 로인복지시설과 유치원을 설립하고 생계곤란지원, 의료지원자선기금을 설립했다. 40여 년 동안 그가 이뤄놓은 자선활동은 셀 수 없이 많다. 2001년 이후로 1인색한 로인은 근 6천만 원의 고금을 기부했다. 하얀 백열등 하나가 등갓도 없이 메로이 매달려 있다. 영파시 용해현 양룡가도 흥화유치원 옆에 한 단층 주택은 왕춘문이 반년 전에 막 이사온 새 집이다. 세멘트 바닥에 대나무 옷걸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옛집에 비하면 이곳은 훨씬 호화로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방은 흰 벽으로 칠해져 있다. 갈색빛이 도는 낡은 나무 침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고 침대 모서리는 세월에 닦여 윤기나고 매끄러웠다. 이 침대로 말하자면 70-80년은 되었습니다. 왕춘문은 침대 머리맡을 가볍게 두드리며 평범한 옷으로 말했다. 거실 의자에는 짙은 남색 중산복이 걸려있는데 깃은 달아서 보풀이 일었으며 소매는 굵기가 고르지 않은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다. 1990년쯤에 샀습니다. 벽쪽 낡은 옷장에는 같은 양식의 중산복 한 벌과 흰 셔츠 몇 벌

물이 걸렸을 뿐 동 비웃었다. 지나온 나날들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지만 유난히 따뜻했다. 왕춘무는 항상 천으로 된 신발을 신었고 헤어지면 아내가 꿰매어 주었다. 기운우의 기운자리, 그래도 그는 그대로 신었다. 속옷도 꿰매었고 꿰맬 수 있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신는 겁니다. 아내 친족금을 언급하자 로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72년 동안 풍우를 함께했으며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소하고 마음이 약했다. 초창기 자손총회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돈과 물건을 조난하는 일 대부분을 그녀가 묵묵히 혼자서 해냈다. 2021년 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왕춘무는 지금까지도 그녀가 생전에 꿰매준 옷을 입고 있는 바 마치 그녀가 결코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제가 돈을 기부하는 것을 그녀는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바쁘면 그녀가 스스로 오랜 가정을 찾아가 살펴보고 물건을 건네준 후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 같은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자동차도 사지 않고 별장도 사지 않고 돈을 모두 나눠주는데 무엇을 바랍니까? 작은 자동차 저는 50대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지 않느냐고요? 작은 자동차를 타고 사람을 도우러 가면 남들이 저를 높이 쳐다보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남들은 저를 평등하게 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별장을 살 돈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하지 별장에 사는 것은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심, 이 두 글자는 가벼운 깃털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산처럼 무겁다. 왕춘무는 1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의지하며 근근특식했다. 소년 시절 제자 생활을 하면서 몇 속까지 시큰시큰 아팠어요. 8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로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의 고통이 곧 제 고통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세기 40년대 그는 명예 유흥 직영 판매점 부문에서 제자로 일했다. 장날에 떡을 파는 한 할머니가 홍탕을 사러 왔는데 옷이 낡고 몸이 후들거렸다. 왕춘무는 홍탕 저울로 그늘 재고 돈을 받은 후 조용히 돈 몇 잔을 종이 봉투 아래에 다시 넣어주었다. 후에 왕춘무는 전일 촛불 가게에서 제자로 일했다. 19살 나던 해 명예 옛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얇은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다. 왕춘무는 몸에 걸친 유일한 소모신 아버지의 유품을 더듬으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벗어서 존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고 로인에게 건넸다. 찬바람 속에서 그는 벌벌 떨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다. 돈이 있으면 자선을 베풀고 돈이 없어도 선한 사람이 되어라. 20세기 80년대의 어느 날 저녁 운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내밀었다. 그는 고객을 방문하러 갔다가 큰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뒤쪽 바로 가까이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떨어지는 순간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우물벽은 미끄러워 붙잡을 곳이 없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신발 밑창은 닳고 발가락에서는 피가 났으며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거의 포기하려는 찰나 행인이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냈다. 저승까지 한번 갈 뻔했습니다. 왕춘무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남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988년 그는 홍수 피해로 인해 파괴된 고향의 소호다리 건설을 위해 기부했다. 이후 7개 다리와 관련 도로 건설에 약 15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만 9천 원을 투입해 사로진 왕해향 촌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했다. 1992년 왕촌문 생계곤란 지원기금을 설립했다. 1998년 태풍 피해 후 30만 원을 기부해 제방을 쌓았다. 그리고 2009년 명예왕춘문 자선기금회를 설립했다. 2018년 명예현 자선총회와 계약을 맺고 왕춘문 자선 애심기금을 설립해 40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명예현에는 공립유치원이 단 하나뿐이었어 입학명액이 매우 적었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대학에 가기보다 더 어려웠다. 이에 왕춘문은 직접 유치원을 짓기로 결심했다. 당장 현금이 없었기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틈틈이 투자했고 마치 제비가 흙을 물어오듯 조금씩 쌓아올렸다. 200만 원은 당시로서는 초문학적인 액수였다. 후에 그는 또 로인복지시설을 지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명팔보에 침대 한 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온한 시선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7일 왕춘문은 신문에서 자원봉사자 교사 할머니 주수방의 이야기를 읽었다. 70대 은퇴한 교사가 아직도 호남성 산간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주수방을 만나 단 몇 분 만에 물었다. 희망수 학교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채를 짓겠습니다. 상대방은 그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왕주문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다섯째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프로젝터를 살 돈으로 15만 원을 더 얹었습니다. 학교가 완공된 후 그는 구경하러 가지 않았다. 여러 해 전 그가 명나 왕래향 테로하수학교를 기부 건립했을 때 준공식 날 정문에는 왕춘문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씌워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무슨 용의 표창 같은 데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상쾌 웃으며 말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류한빈은 1992년 그 깊은 가을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자가 발열돼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었다. 옆 병실의 한 이웃이 왕춘문을 알아보고 한마디 전했다. 당일에 2천 원이 병상 앞에 전달됐다. 그건 목숨을 구해준 돈이었습니다. 류한빈은 눈가를 붉히며 말을 전했다. 후에 그는 항조맹인 안마학교에 지원하려 했지만 3년 학비가 3만 원이었고 그의 가정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었다. 왕주문은 조용히 그의 모든 학비를 대신 내주었다. 그 후 그가 폐암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왕주문의 돈은 항상 제때 전달되었다. 류한빈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 같은 가정은 오늘날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류한빈도 자조자선 활동의 현장에 나가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안마하고 봉사한다. 그는 이것이 왕춘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만이 없는가요? 라고 물으면 왕춘문은 당당하게 불만이 있으면 사상 교육을 하면 됩니다. 라며 답했다. 그의 딸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것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번 것이니까요. 그는 이미 98세의 고령이지만 매달 회사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는 것을 견지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제때 기부되었는지 보러 갑니다. 왕춘문은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살아서 기부하고 죽어서도 기부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왕 조문이 명예현 자선총회에 기부한 금액이

0: 무려 6천만 원에 달한다. 1956년에 입당하여 현재까지 70년 당륜을 가진 이로인은 자신이 설립한 자손기금회 이름을 흥화, 즉 중화민족 부흥을 뜻하여 이름을 지었다. 이는 그에게서 고가 아니라 무거운 사명이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조요과시입니다. 불을 초에 흔들릴 요, 진할 과, 조자, 시, 로풀이 되는 초요과시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거들먹거리며 조잣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시다. 공자는 56세에 로나라의 대사구 교수를 지내면서 형옥과 규찰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조정에 참여하여 국정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혼란에 빠졌던 로나라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적질과 사기로 어려웠던 나라는 질서가 잡혔고 사람들은 서로 신임하고 남녀가 서로 례를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습니다. 여체 나라는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로우나라의 대응할 계략을 모색하던 중 한 대부가 말했습니다. 로우나라가 공자를 중용했으니 앞으로 반드시 패자국으로 군림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인데 로우나라에 미리 땅을 바쳐 존중과 우호를 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소. 그러자 대부 요약이 나서더니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소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되고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땅을 바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나라는 요색을 탐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로우나라 종공을 유혹하여 공자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나라는 전국적으로 미모가 뛰어난 여인 80명을 선발하여 화려한 옷을 입히고 강락곡에 맞춘 춤을 가르친 후 명마 120필과 함께 로우나라로 보냈습니다. 로우나라 도성 밖에 명마들을 줄 세워놓고 미녀들을 춤추게 하자 로우나라의 대부 계환자는 지방을 요람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골 밖에 나가 이를 구경했습니다. 계환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공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전공은 제 나라의 묘사학단을 국난으로 드리고 명마도 접수했습니다. 그 후로 전공과 계환자는 함께 묘사학단의 공연을 감상하느라 사흘 동안 조회를 피했고 전공은 공자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사로가 매우 분개하면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종공이 묘색과 노래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하는 것이 불만을 품은 공자는 관직을 내려놓고 위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하자 위나라 군주 위령공의 부인인 남자가 사람을 보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위나라의 국정을 좌우지할 만큼 총명했지만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꺼렸지만 기필코 공자를 봐야겠다는 남자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들어간 공자는 남자를 향해 조를 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자 자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예, 다급해진 공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네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야. 한 달이 지나 위령공과 남자가 수리를 타고 환관용도의 호위를 받으며 골 밖으로 요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두 번째 수리에 억지로 타게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잔뜩 뽐내며 고리를 지나갔다 초요하시 공자는 이에 크게 반감을 가지어 결국 위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공자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조요과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고의로 호세를 부리며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글로벌 발전 창의 오수는 고위급 대화회의에 축하수한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 저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겨원 여사를 위해 국빈 환영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기념사진을 찍고 연회에 참가한 레빈들을 만났습니다. 연회가 시작된 후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기 연설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추석 명절에 량환 축원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중미 양국 원수의 상호 방문이 실현되면서 양국 교류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또 많은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돼 중미 간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한 관계 구축에 내실을 풍부하게 했으며 중미 관계에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200여 년 전 미국은 독립한 직후부터 중국의 시선을 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쌍방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우수의 상호 보완을 실현해 무역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80여 년 전 중미 양국 인민은 어깨 곁고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불로 다져진 이 진선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50여 년 전 타코 애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교류의 문을 두드렸고 중미 양국의 로시대 정치가들은 작은 공이 큰 공을 움직인다는 정치적 지혜로 중미 관계 정상화에 위대한 진척을 개척했습니다. 20여 년 전 사콜스키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중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가 은옥진의 나무 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미 양국 인민의 친선 교류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중미 인문 교류는 양국 인민 사이 마음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미 우호 협력의 민심 토대를 한층도 튼튼히 다져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오늘날 중미 관계는 다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을 제기했으며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웅대한 이두 목표는 서로를 충분히 성취시킬 것입니다. 쌍방은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민의 기대와 시대의 대세를 부응하여 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미 양국 인민의 5호 4배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쌍방은 손을 잡고 전진하며 중미 친선의 아름다운 꽃을 함께 가꾸고 중미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쏘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인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로부터 심각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양국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간 수틀리를 넘어 수백 년에 걸쳐 이어온 우정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유관 문화를 지르고 있으며 양국 인민은 오랫동안 우호적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서로 제도는 다르지만 미중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건해졌습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상호 존중을 견지하며 양국 친선을 계속 육성해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연회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연회 현장에서 미국 예술가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체기 왕이 하립봉동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에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미 관계 위치의 함의를 한층 더 풍부히 하고 존중, 공평, 대등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워싱턴으로 와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중미 관계 위치의 함의를 더 풍부히 했고 존중, 공평, 대등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동의했고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호혜 상생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의 앞날은 밝다면서 이는 역사의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앞날로 향하는 길은 늘 험난하고 각종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면서 이 또한 사물 발전의 법칙에 부합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책임을 지는 용기와 담당으로 중미 관계의 발전사에 멋진 한 획을 긋겠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건설성이 풍부한 아주 성공적인 방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미중 관계와 중대한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양국에 모두 리롭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습근평 주석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미중 관계 발전을 함께 인솔할 것입니다. 차담회가 끝난 후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동반하에 함께 미국 국가기록관으로 갔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기록관 주황대청에 들어가서 기록관과 주요 진열품에 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록물은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시가 깃들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250년 내 미국 인민은 미국 꿈을 쫓으며 북미 대륙에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고 아름다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중화민족 5천년의 문화 전통을 이어가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자 특색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양국의 역사 문화와 사회 제도, 발전의 길이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양국 인민의 추구는 서로 통합니다. 각자의 다른 점을 승인하고 존중하며 서로 리해하고 서로 참조하며 최대 공약수를 찾고 협력 목록을 확대하며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한다면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을 떠날 때 미국 정부 고위 관원들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는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화교와 중국인 류학생 대표들이 도로 량켠에서 중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것을 열렬히 촉구했습니다.
1: 9월 25일 글로벌 발전 창의 5주년 고위급 대화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대화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발전은 인류사회의 영원한 주제이고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안한 것은 국제 발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발전 사업을 진작시킴으로써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리행을 더욱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0: 지난 5년간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글로벌 발전 창의는 폭넓게 리행되었고 창의에서 언급된 협력 프로젝트들은 120여 개 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어 공동 발전과 협력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세계의 100년 변곡이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발전 실현에 대한 각국 인민의 염원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발전 도상국이며 글로벌 남방 국가 중 일원인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민 중심의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손잡고 글로벌 발전 창의가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아름다운 비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전환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9월 25일 위대한 원정 중국 로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주제 전시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대중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전시는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고행하고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자를 주제로 7개 부분의 주제 전시와 전망으로 설치됐습니다. 문물 875점, 문헌 186건을 전시한 가운데 300여 점의 문물과 문헌이 최초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또한 14곳의 대표적인 역사 장면을 조성해 중국 로롱 홍군의 위대한 원정에 빛나는 로정을 전경식으로 재현했습니다. 중국 로롱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주제 전시는 기본 상설 전시로 장기간 대회 개방되어 관람객들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위챗 봉사기생을 통해 예약한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0: 추석을 맞아 각지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민속을 즐기고 가족의 화합을 나누었습니다. 안위성 동릉시 리교 수지는 등불로 장식되었고 관광객들은 추석 유원회에 들어가 민속 공연을 관람하면서 강남 수향의 정취와 추석의 활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흥룡강성 할빈에서는 배교종 6만 여분의 국화가 한자리에 모여 선보였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꽃바다를 거닐면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황금빛 가을 풍경 속에서 추석을 즐겼습니다. 2026년 9월 25일은 중국의 천안 퍼스트 준공 10주년입니다. 귀주 평당의 중국 천안 관광지는 관광 열기를 맞이했습니다. 광서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 맞이한 첫 추석 명절.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세기의 공정이 펼쳐낸 연선 풍경을 몰입감 있게 감상했습니다. 명절의 밤은 휘황한 등불로 더욱 빛났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리가촌에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목한 명절을 즐겼습니다. 현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추석 소탑 풍속은 해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번창하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북경 조양공원에서는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 공연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동양적 미학과 국제적 정취를 함께 담은 시청각 향연을 선물했습니다. 상해 예원은 무형문화유산 음악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일찍 상해 옛 도심에서 전해지던 추석 민속인 달따라 걷기 행사가 낭만적으로 재현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천 자공의 등불 공원 축제 행사도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높이 30m의 해상에서 밝은 달이 떠오르다 등불 조형물에는 하늘을 나는 상아가 우아하게 춤추었고 월궁의 루각과 거대한 둥근 달이 서로 멀리서 호응했습니다. 길림성 장춘에서는 찬란한 빛과 그림자 쇼, 불꽃 놀이 쇼가 밤하늘을 밝히면서 짙은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는 문화 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며 새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의 여가 체험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48회 세계기능경기대회가 상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관람과 체험 활동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기장 옆에 실력 발휘

0: 추석 연휴 기간 미래의 꼬마 장인 청소년 공방은 어린이들의 좋은 나들이 장소로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래의 꼬마 장인 청소년 공방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페인트 아트, 스프레이 페인팅, 목공 실습 등 각양각색의 손작업 프로그램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상해시 루산중학교 과학기술 총보도원 수강화는 하나는 손으로 만드는 농력을 키우는 것이고 다음은 장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혁신정신을 갖게 하고 이런 혁신을 노동과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관광객들은 내몽골 오란차부시 차르우기후기의 오란하달 화산군을 감상하며 별하늘과 달을 감상했습니다. 관광객 왕여사는 하늘과 땅의 광활함을 바라보니 달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며 밤하늘 환경이 우리에게 체험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한 문화관광기업 책임자 부채봉은 최근 몇 년간 차우후기는 오란하달 화산의 독특한 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한 풍경 관광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산과 별하늘의 아름다움을 매기로 문화관광 신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란하달 화산 보호구역에는 별과 광활한 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관측체험을 조성하고 천문학 학습과 과학보급 그리고 몰입형 숙박을 결합했습니다.
1: 25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여섯 번째 경기일로 중국팀은 사격, 수영, 카누 등 종목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금메달 18매를 추가했습니다. 25일 열린 사격 종목 남자 소총 세자세 경기에는 중국 대표팀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 성기호, 장상홍, 류우곤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예선 상위 8위 안에 들었지만 결승에는 팀당 최대 2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어 장상홍과 류우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 두 선수는 마지막 한 발까지 치열하게 겨뤘고 류우곤이 역전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팀은 남자 소총 세자세 단체전 금메달도 획득했습니다. 수영 종목은 25일 마지막 경기일을 맞았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7개 종목의 결승에서 금메달 5매를 추가했습니다. 여자 50m 접영에서는 장우비가 우승했고 남자 50m 평영에서는 담혜양이 우승했으며 여자 800m 자유형에서는 리빙결이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400m 자유형에서는 장전석이 우승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종목인 여자 100m 4인 혼영 릴레이 우승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총 41개 수영 세부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30매를 획득했습니다. 그중 장전석은 혼자 금메달 7매를 획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로 되었습니다. 이런 성적에도 장전석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비교적 완벽한 마무리였다며 7매의 금메달을 따서 매우 기쁘고 금메달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장전석은 수확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고 하면서 일부 종목에서 진보가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과는 아직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둔 성적에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상 경기장에서는 25일 금메달 6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여자 100m 결승에서 중국의 진여힐이 11초 06을 기록하며 대회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포환 던지기에서는 송가원이 여유롭게 우승했습니다. 체조 종목은 25일 5개 세부 종목 결승을 치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청소, 배송, 외식 조리 등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산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동화 기술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중견 기업이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제공했습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및 교육 분야의 축적이 영국의 서비스 강점이나 자동화 수요와 서로 보완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 응용 검증 및 현지화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 허니콤 리테일 인공지능 조직의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는 핵심 리우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선도적인 로봇 기업들이 제조, 배터리, 지능형 기술 등 분야의 역량을 한 걸음씩 구축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중국 로봇 기업의 두드러진 강점은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시간에 이르는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해 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역시 로봇 산업을 중시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제조 및 응용 전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학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한 백서에서 영국이 로봇 연구 분야에서는 선도적 위치에 있지만 현지 제조 역량이 제한적이고 첨단 부품 공급망이 부족하며 산업 생태계가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부품 테스트, 프로토타입 개발 및 공동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 회장의 견해로는 중견 기업이 실험실 밖에 실제 현장에서 함께 로봇을 훈련하고 중국의 실물 제품과 영국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로봇이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나 양측이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과 응용 검증을 진행하는데도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영국 LEC 로봇사의 잭 페리 집행회장은 소미업과 호텔 외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인건비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며 인건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 생명과학 등 분야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상 실습 과정에서 중국 로봇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현지 협력 파트너와 손잡고 관련 수요를 실제 적용 사례로 전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화의 장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 로봇 제품을 영국 시장에 도입한 심수시 부정과학기술유관회사의 공동창업자 관신우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발전 추세라면서 주요 과제는 현지 적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외식 로봇 제품을 내려들 때 중국에서는 중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한 뒤에는 현지의 더 폭넓은 외식 수요에 맞춰야 합니다. 중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모두 로봇 적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활용은 어떤 분야로 더 확장될까요? 페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 영향은 호텔과 외식 및 소매에만 그치지 않고

0: 건설, 농업 등 분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수요를 파악해야 하고 다시 수요에 따라 어디서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회장은 의료와 레저 오락, 청소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영국의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 분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 회장은 중국 로봇 기업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조부터 처리 능력, 나아가 로봇의 두뇌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의 각 단계가 모두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로스 회장은 향후 몇 년 동안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전용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황실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제임스 킨치는 9월에 발표한 논평 기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른바 채트 GPT 시대의 도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정리하는 바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문자나 음성 지시를 받은 뒤 80%의 고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임무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영국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0: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캐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드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상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리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주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 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 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그리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로부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역사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 20주년과 30주년 때 당조항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모두 참답게 총화했으며 내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0: 간지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총화했기에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18차 당대회 이전의 역사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기존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 새로운 경험을 중점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은 전당이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보다 당당한 자세로 새로운 도정을 향해 매진하고 새로운 시대 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주왕의 기존의 결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전 당의 역사 사상의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주왕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1: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기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당길의 이야기와 시대의 새로운 목소리, 문명의 새로운 풍속 등이 바람비처럼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몽골 호르친 우익 중기 당위원회 선전부 상무 부부장이며 기 문명 판공실 주임인 왕지국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들은 현지 농목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 맞춰 현과 진에 해당하는 기와 수무, 촌에 해당하는 가차 등 상급 행정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집합 수다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기 방식의 선전 강연을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합회 수다팀은 연 평균 3천여 회의 각종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출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1: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더스시 준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곡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여러 민족이면 한 가족처럼 정이 깊습니다. 네, 준갈기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의 학향매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공연이 40여 회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선전 강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만한조의 운율과 노래 가사에 녹여넣어 이런 선전이 골목골목까지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과 이어지는 마지막 1k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만한성성 기락융융의 사회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선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널리 전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학향매 부부장은 준갈기는 이미 시장에는 공연이 있고 골목마다 극장이 있으며 매주 활동해 있는 일상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전파 효과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이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근간입니다. 흥남맹 울란호트시의 5.1 회의 유적지에 들어서면 엄숙한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원은 194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내몽골 인민대표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중국 공산당이 이끈 첫 번째 성급 민족자치구의 설립을 선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초원이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초원 사람들의 좋은 날들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해방을 맞은 초원 인민들의 기꺼운 심정을 부각한 동반 드라마 5.1 대회가 상연되는 가운데 관객들은 어느덧 참석 대표로 되어 몰입형으로

홍색 기억을 더듬으며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의 왕천봉 국장은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여 단결의 기반을 굳건히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 제5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 우람프 사무실 예터, 내몽골 당위원회 사무실 예터로 구성된 일관 3지를 핵심으로 삼아 통합형 연구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홍색 연구학습 우수 관광 노선을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네,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의 방위부관장은 우리는 붉은 독서회, 종이 오리기, 문예공연 등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녀는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결의 정서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몽골 사범대학 제2부속학교인 흑호트시 제30중학교에서 조직한 경전 랑독 경책에 참가한 이아디아 학생은 독서를 통해 삼천고와 내몽골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구이마는 남방에서 온 고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민족 간의 따뜻한 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없는 사랑과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흑호트시 제30중학교의 동상용 교장은 학교에서는 교실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 단결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보건, 서예와 회화, 민족 음식 조리 등 특색 있는 문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 나눔, 연구와 학습, 실습, 자원봉사 등 형태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리아디아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는 박물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내몽골 박물관으로 안내해 붉은 넥타이 해설사로 되게 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사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내몽골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그리고 서로의 교류와 융합 속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몽골 박물원의 사회교육부 교육주관인 유경헌은 이른바 걷는 박물관이라는 특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보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내몽골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캐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관련 기관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무역협력의 심화에 따라 양국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중국 무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의 에너지 및 광물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캐나다의 대중국 총 수출액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고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집행이사 겸 최고운영 책임자인 앤 비장은 상반기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2026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급증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초 캐나다 하원 의원이며 캐나다 에너지 자연자원부 국무장관보인 코리 호건은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건 국무장관보는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천연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입 원산지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캐나다 역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중국 아카데미는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0%가 투입재로 중국의 산업 생산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시장의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돕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센터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크게 높아졌고 중국이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에너지 및 광물, 농업 및 농식품, 임산물,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수십 개 산업을 포괄하며 소수의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기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중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상공계의 대중협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캐나다 상계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향후 2년간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중국을 자신이 속한 산업 또는 기업의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어 2025년의 31%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캐나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등군 회장은 조사 결과 캐나다 상공계의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한 신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캐나다 기업이 중국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대중국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심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바뀌기보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품고 익숙한 습관 하나를 바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정성껏 해보는 것. 별것 아닌 듯한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삶의 풍경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변화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를 옮겨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말 한마디를 바꾸고 하루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훗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가 만드는 레일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이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념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오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지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0: 주택 안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 소비 세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 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 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 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지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지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 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지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0: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해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인류는 달에 착륙하고 높은 산을 정복하며 넓은 륙지와 바다 표면을 탐험해 수많은 자연의 장벽을 넘어서 왔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는 여전히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는 가장 경이로운 신비 중의 하나입니다. 심해는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수압과 극도로 낮은 온도, 모기가 턱없이 부족한 극한 환경으로 변하지만 그 곳에 사는 생물들은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며 몸 구조를 특별하게 변화시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기관을 갖추고 모기를 요인하거나 적을 피해 살아가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 잠수정을 이용한 탐사를 통해 바닷속 열수공 분출구 주변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발견했고 이는 태양빛 없이도 생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며 지구상 생명의 기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는 식물이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들이 살아가는 구조를 따르지만 열수공 주변의 생물들은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양광은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발견은 과학자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심해 바닥에는 죽은 고래가 가라앉아 수백 년 동안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고래락하 현상도 존재하는데 거대한 고래의 사체가 바닥에 내려앉으면 박테리아, 감각류, 연체 동물 등 수많은 생물이 모여들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며 심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생명의 한계를 넓혀주며 지구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신비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득히 숨어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심해 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바다의 80% 이상은 인간이 직접 관찰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꾸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심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해 생명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심해 바닥에 쌓이는 유기물들은 탄소를 오랫동안 가두는 조장소가 돼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해 생물들의 몸속에 담긴 독특한 유전자는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해가 생명이 거의 없는 죽은 공간이라고 여겨졌지만 수십 년간의 꾸준한 탐사로 인해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연의 신비는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만 존재하지 않고 어둡고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펼쳐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점차 위협받고 있는데 심해적 광물 채굴 계획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침투, 호흡의 남획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심해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한 번 파괴된 심해 환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는 동시에 이 소중한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인류는 앞으로 더 발전한 탐사 장비를 통해 심해의 더 깊고 먼 곳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 탐사의 목적은 단순히 비밀을 캐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며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어야 하며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계속하여 화산의 신비한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산 폭발의 모시모시한 모습을 보며 자연의 강대한 힘의 경외감을 느껴왔지만 화산은 단순히 파괴만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내부에 살아있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문이며 지구가 여전히 활발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구 깊은 멘틀에는 매우 높은 온도로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가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지각에 균열이 생기면 높은 압력에 밀려 마그마가 위쪽으로 상승하여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화산 활동이며 분출할 때 쏟아져 나오는 용암과 화산재, 유독가스는 주변의 모든 것을 덮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산이 오직 재앙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화산 활동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만들어내는데 흘러나온 용암이 오랜 시간이 걸쳐 식어 암석으로 변하고 풍화 과정을 거치면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흙으로 바뀌어 농사에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주며 화산가스는 대개 조성을 바꾸고 바다의 화학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분석하여 지구 내부 멘틀의 성분과 온도, 압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각판이 움직이는 원리와 지구가 형성되어 온 긴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화산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구 깊은 곳의 정보를 지표로 가져다 주는 자연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화산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 지표면의 변화, 가스 분출량 변화 등을 관측하며 화산의 폭발 징후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자연이 지닌 거대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자연의 힘은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자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를 살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화산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주로 분포하는데 지각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곳에서 마그마가 쉽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화산의 대부분이 태평양 주변에 띠 모양으로 모여 있으며 이곳을 띠 모양으로 모여 있으며 이곳을 태평양 부리골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활화산과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화산재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해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 지구 역사 속에서 기후의 큰 변화를 불러온 사례도 있어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생물들은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파괴된 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부터 서서히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먼저 작은 미생물과 이끼가 암석에 자리잡고 그 뒤에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생명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화산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구조뿐만 아니라 파괴와 재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법칙인데 화산의 폭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며 이처럼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산의 모습은 지구가 품은 가장 경이로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르는 과학기술로 화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거대한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며 화산의 신비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36년 중산복 한벌 96세로인 검수함으로 6천만 원을 기부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간 왕춘문 로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6년 동안 입은 중산복 한 벌, 70-80년 동안 사용한 나무 침대 한 장. 절강성 용파시의 98세로인 왕춘문은 자신에게는 매우 린색하지만 그 린색함으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쏘내려갔다. 1984년 기업을 창업한 이후로 그는 군중들을 위해 다리와 길을 놓고 제방을 쌓았으며 로인복지시설과 유치원을 설립하고 생계곤란지원, 의료지원자선기금을 설립했다. 40여 년 동안 그가 이뤄놓은 자선활동은 셀 수 없이 많다. 2001년 이후로 1인색한 로인은 근 6천만 원의 고금을 기부했다. 하얀 백열등 하나가 등갓도 없이 메로이 매달려 있다. 영파시 용해현 양룡가도 흥화유치원 옆에 한 단층 주택은 왕춘문이 반년 전에 막 이사온 새 집이다. 세멘트 바닥에 대나무 옷걸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옛집에 비하면 이곳은 훨씬 호화로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방은 흰벽으로 칠해져 있다. 갈색빛이 도는 낡은 나무 침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고 침대 모서리는 세월에 닦여 윤기나고 매끄러웠다. 이 침대로 말하자면 70-80년은 되었습니다. 왕춘문은 침대 머리맡을 가볍게 두드리며 평범한 옷으로 말했다. 거실 의자에는 짙은 남색 중산복이 걸려있는데 깃은 달아서 보풀이 일었으며 소매는 굵기가 고르지 않은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다. 1990년쯤에 샀습니다. 벽쪽 낡은 옷장에는 같은 양식의 중산복 한 벌과 흰 셔츠 몇 벌이 걸려있을 뿐 텅 비어있었다. 지나온 나날들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지만 유난히 따뜻했다. 왕춘문은 항상 천으로 된 신발을 신었고 헤어지면 아내가 꿰매어 주었다. 기온우의 기운자리, 그래도 그는 그대로 신었다. 속옷도 꿰매었고 꿰맬 수 있는 것은 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신는 겁니다. 아내 친족금을 언급하자 로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72년 동안 풍우를 함께했으며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소하고 마음이 약했다. 초창기 자선총회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돈과 물건을 조언하는 일 대부분을 그녀가 묵묵히 혼자서 해냈다. 2021년 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왕춘문은 지금까지도 그녀가 생전에 꿰매준 옷을 입고 있는 바 마치 그녀가 결코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제가 돈을 기부하는 것을 그녀는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바쁘면 그녀가 스스로 오랜 가정을 찾아가 살펴보고 물건을 건네준 후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 같은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자동차도 사지 않고 별장도 사지 않고 돈을 모두 나눠주는데 무엇을 바랍니까? 작은 자동차, 저는 50대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지 않느냐고요? 작은 자동차를 타고 사람을 도우러 가면 남들이 저를 높이 쳐다보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남들은 저를 평등하게 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별장을 살 돈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하지 별장에 사는 것은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심, 이 두 글자는 가벼운 깃털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산처럼 무겁다. 왕춘무는 1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의지하며 근근특식했다. 소년 시절 제자 생활을 하면서 뼛속까지 시큰시큰 아팠어요. 8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의 고통이 곧 제 고통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세기 40년대 그는 명예 유흥 직영 판매점 부문에서 제사로 일했다. 장날에 떡을 파는 한 할머니가 홍탕을 사러 왔는데 옷이 낡고 몸이 후들거렸다. 왕춘무는 홍탕 저울로 그늘 재고 돈을 받은 후 조용히 돈 몇 잔을 종이 봉투 아래에 다시 넣어주었다. 후에 왕춘무는 전일 촛불 가게에서 제사로 일했다. 19살 나던 해 명예 옛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얇은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다. 왕춘무는 몸에 걸친 유일한 소모신 아버지의 유품을 더듬으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벗어서 존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고 로인에게 건넸다. 찬 바람 속에서 그는 벌벌 떨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다. 돈이 있으면 자선을 베풀고 돈이 없어도 선한 사람이 되어라. 20세기 80년대의 어느 날 저녁 운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내밀었다. 그는 고객을 방문하러 갔다가 큰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뒤쪽 바로 가까이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떨어지는 순간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우물벽은 미끄러워 붙잡을 곳이 없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신발 밑창은 닳고 발가락에서는 피가 났으며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거의 포기하려는 찰나 행인이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냈다. 저승까지 한번 갈 뻔했습니다. 왕춘무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남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988년 그는 홍수 피해로 인해 파괴된 고향의 조호다리 건설을 위해 기부했다. 이후 7개 다리와 관련 도로 건설에 약 15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만 9천 원을 투입해 사로진 왕애향 촌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했다. 1992년 왕춘문 생계곤란 지원기금을 설립했다. 1998년 태풍 피해 후 30만 원을 기부해 제방을 쌓았다. 그리고 2009년 명예왕춘문 자선기금회를 설립했다. 2018년 명예현 자선총회와 계약을 맺고 왕춘문 자선 애심기금을 설립해 400만 원을 기부했다. 1990년 명예현에는 공립유치원이 단 하나뿐이었어 입학명액이 매우 적었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대학에 가기보다 더 어려웠다. 이에 왕춘무는 직접 유치원을 짓기로 결심했다. 당장 현금이 없었기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틈틈이 투자했고 마치 제비가 흙을 물어오듯 조금씩 쌓아올렸다. 200만 원은 당시로서는 초문학적인 액수였다. 후에 그는 또 로인복지시설을 지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명팔보에 침대 한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온한 시선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7일 왕춘무는 신문에서 자원봉사자 교사 할머니 주수방의 이야기를 읽었다. 70대 은퇴한 교사가 아직도 호남성 산간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주수방을 만나 단 몇 분 만에 물었다. 희망수 학교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채를 짓겠습니다. 상대방은 그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왕춘무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다섯 채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프로젝터를 살 돈으로 15만 원을 더 얹었습니다. 학교가 완공된 후 그는 구경하러 가지 않았다. 여러 해 전 그가 명나 왕의 향태로 하수학교를 기부 건립했을 때 준공식 날 정문에는 왕추문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씌워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무슨 용의 표창 같은 데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상쾌 웃으며 말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류안빈은 1952년 그 깊은 가을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자가 발열돼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었다. 옆 병실의 한 이웃이 왕초문을 알아보고 한마디 전했다. 당일에 2,000원이 병상 앞에 전달됐다. 그건 목숨을 구해준 돈이었습니다. 류안빈은 눈가를 붉히며 말을 전했다. 후에 그는 항조맹인 안마학교에 지원하려 했지만 3년 학비가 3만 원이었고 그의 가정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었다. 왕초문은 조용히 그의 모든 학비를 대신 내주었다. 그 후 그가 폐암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왕초문의 돈은 항상 제때 전달되었다. 류안빈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 같은 가정은 오늘날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류안빈도 자조자선 활동의 현장에 나가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안마하고 봉사한다. 그는 이것이 왕추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만이 없는가요? 라고 물으면 왕추문은 당당하게 불만이 있으면 사상 교육을 하면 됩니다. 라며 답했다. 그의 딸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직접 번 것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번 것이니까요. 그는 이미 98세의 고령이지만 매달 회사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는 것을 견지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제때 기부되었는지 보러 갑니다. 왕초문은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살아서 기부하고 죽어서도 기부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왕초문이 명예현 자선총회 기부한 금액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한다. 1956년에 입당하여 현재까지 70년 당력을 가진 이 로인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기금회 이름을 흥화, 즉 중화민족 부흥을 뜻하여 이름을 지었다. 이는 그에게서 구호가 아니라 무거운 사명이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0: 수국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조요과시입니다. 불을 초에 흔들릴 요, 진할 과, 조자, 시, 로 풀이되는 초요과시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거들먹거리며 조잣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시다. 공자는 56세에 로나라의 대사구 교수를 지내면서 형옥과 규찰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조정에 참여하여 국정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혼란에 빠졌던 로우나라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적질과 사기로 어려웠던 나라는 질서가 잡혔고 사람들은 서로 신임하고 남녀가 서로 례를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습니다. 여체 나라는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로우나라의 대응할 계략을 모색하던 중 한 대부가 말했습니다. 로우나라가 공자를 중용했으니 앞으로 반드시 패자국으로 군림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인데 로우나라에 미리 땅을 바쳐 존중과 우호를 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소. 그러자 대부 요약이 나서더니 로우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되고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땅을 바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나라는 요색을 탐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로우나라 전공을 유혹하여 공자를 공경에 받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나라는 전국적으로 미모가 뛰어난 여인 80명을 선발하여 화려한 옷을 입히고 강락곡에 맞춘 춤을 가르친 후 명마 120필과 함께 로우나라로 보냈습니다. 로우나라 도성 밖에 명마들을 줄 세워놓고 미녀들을 춤추게 하자 로우나라의 대부 계환자는 지방을 요람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골 밖에 나가 이를 구경했습니다. 계환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공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전공은 제 나라의 묘사학단을 국난으로 드리고 명마도 접수했습니다. 그 후로 종공과 계환자는 함께 묘사학단의 공연을 감상하느라 사흘 동안 조회를 피했고 종공은 공자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사로가 매우 분개하면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종공이 묘색과 노래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공자는 관직을 내려놓고 위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하자 위나라 군주 위령공의 부인인 남자가 사람을 보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위나라의 국정을 좌우지할 만큼 총명했지만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꺼렸지만 기필코 공자를 봐야겠다는 남자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들어간 공자는 남자를 향해 조를 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자 자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예, 다급해진 공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네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야. 한 달이 지나 미령공과 남자가 수리를 타고 환관용도의 호위를 받으며 골 밖으로 요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두 번째 수리에 억지로 타게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잔뜩 뽐내며 고리를 지나갔다 조요과시 공자는 이에 크게 반감을 가지어 결국 위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공자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조요과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고의로 호세를 부리며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7년 고공 인력이 일전에 북경에서 발표됐습니다. 12지판, 서화판, 길상여의판, 한영대저판 등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 가운데 12지판은 양과려행, 소녀 등 문물의 기원을 통해 길한 양의 뜻을 되새기며 역대 산하의 절경을 재현합니다. 서화판은 문인화와 궁정화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출발해 고궁 박물관이 소장한 서화 300여 점을 엄선하고 이를 시의 산수, 문인화조, 궁정산수, 궁정인물 4장으로 나누어 회화사의 발전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상여의판은 도자기, 자수, 건축 채색화, 청동기 등 품목의 문물을 선정해 자금성의 600여 년 길상 문양을 일상 속에 녹여냅니다. 한영대저판은 12지판 내용과 일치하여 일상적인 영어 읽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소설 속의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풍스러운 평려 고성의 현대미에 대해 전해드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문물보건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연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술은 막스주의가 중국에서 혁신 발전하는 현실적 경로와 내적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계 측면으로부터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결합은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행정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막스주의는 자연계, 인류사회, 인류사유 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주의 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막스주의의 과학적 진리를 운용해서 각 나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발전사는 시대의 발전, 실천의 발전,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사상과 문화 성과를 수용해서 풍부히 해온 역사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막스주의를 명확하게 자기의 기치에 써놓으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민족화와 본토화를 탐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확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역사적인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우리 당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모태똥은 일지 우리는 공자로부터 선중산에 이르기까지를 총회해서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평은 고대 초요사유에 관한 레기, 레온의 소수를 창조해서 초요사유를 건설할 때 대한 발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억만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분투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에서 자양분을 힘써 섭취했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수 있었으며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당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과학적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최신 이론 성과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용도해서 시종일관 막스주의 기본 논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0: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우수한 중화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종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통문화의 전범을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와 결부시켜 많은 중대한 혁신적 리듬과 사상들을 도출하고 개괄했습니다. 이를테면 인민중심의 발전사상과 관련되면서는 초나위공, 민위방본, 위정이덕 등 전통적인 지구 리듬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민유헌, 선현연웅, 정기수신, 이덕위선 등 고대의 리치 사상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인류운명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효파만방, 간신수모, 진인설린, 화이부동 등 전통적인 반교의 도를 수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실선이 증명하다시피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여 형성된 현시대 중국의 막스주의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셋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면서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에 국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 장정의 길이 오른 우리 당이 짊어진 사명과 임무는 막중하고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복잡하고 존엄한 바. 이는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주고 리론 혁신에도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기랍을 더 능동적으로 견제해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에 입각해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는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답을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화의 풍부한 보물을 깊이 발굴하고 활용해 옛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참조하면서 막스주의의 사상 정수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에 접목시키고 무의식 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민대중의 공통한 가치관념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끊임없이 해답하면서 중화문화의 내적 생명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더 강단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다채롭고 볼거리 풍성한 연극, 공연이 이어져 짙은 예술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경전 연극이 잇따라 상연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경의 곳곳을 거닐며 사하번 안에

에서는 상업 공연이 6만 1,400회 열렸고 관객 수만 해도 2,684만, 박스오피스는 58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소비의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성장 동력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서호 기술계 기억 속의 항주로부터 송성천 고정에 이르기까지 항주의 공연 시장 역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역사적 문맥이 현대 예술 표현과 융합돼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항주시의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규모 확대와 품질 최적화의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는 30% 증가해 관광객들의 항주 방문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서안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현지 별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안에서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향연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공연마다 만석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연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서안 문화관광 시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 남경은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작은 매장부터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곳곳에서 남경만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남경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그 도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경의 신차 음료 매장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관광과 일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경의 새로운 관광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의 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해 관광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홍구에서 청포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 테마 관광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구의 상해식 현대적 감각과 청포의 한적한 강남 수향 풍경을 하나의 로선으로 연결하며 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화관광 상품은 2층 관광버스 테마 관광과 자유여행 혜택 상품, 대민 체험 행사, 관광버스 전용 로선, 여유를 즐기는 체험형 상품 등 총 10가지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로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관광 상품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홍구와 청포는 이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양방향 관광객 유입과 요트 자원 연계 그리고 고품질 문화 창작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문화 관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플러스 수향이라는 차별화된 결합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철을 맞아 귀조 팔주강의 목조다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군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며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이 다리를 친근하게 소체 홍군교라고 부르며 힘을 합쳐 홍군교를 잘 보호하자는 내용을 마을 교약에 새겨놓고 대대로 이 소중한 혁명 유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군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시멘트 다리도 건설돼 신홍군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구 헌군교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혁명 정신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장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이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길림성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문예단위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극 종목은 2026년 문화관광부 중점 창작 주제에 입선됐습니다.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 뇌전사를 혁명무용극의 주인공으로 창작하고 서사 초점을 항일전쟁 시기에 평범한 뇌전사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항일연군을 위해 후근 보장선을 구축했습니다. 작품은 동북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성장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국내 항일연군 후근 여전사 소재 무용극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극 종목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틀어지고 혁명 소재의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효력의 정,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입각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혁명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글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로동 장면과 교묘하게 융합시키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1번째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입니다.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가가촌에는 원초적인 시골 경관과 물맑은 호수, 아늑한 온천 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명작 홍루몽은 가씨 가문의 번창과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가보옥이라는 가씨 후손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루몽은 또한 가씨 가문의 방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로부터 가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루몽을 떠올리고 홍루몽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무대인 가씨 저택을 연상합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돼 명청 시기에 번성기를 누린 가가촌에는 원나라와 명청 시기 강남의 대표적인 고건물들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석을 깐 골목의 양쪽에는 사당 건물과 정자, 관저, 민가, 서원, 암자, 절 등 다양한 건물 양식으로 된 고건물 300여 채가 줄지어 서 있으며 동네 남쪽에는 가씨네 가문 문화의 번창을 의미하는 7층 옥탑이 솟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조각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녹음이 짙은 산과 벌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가촌은 관문을 경계선으로 관내와 관외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아홉 관문 중 오늘까지 남아있는 관문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관문에 안겨있는 가가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깔아 만든 골목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뻗어 미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리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가가촌은 강남 민가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가가촌에는 서당과 서점을 겸한 서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명월헌 서원과 환을헌 서원, 항록서원, 문창 서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단 어제날의 서원의 모양은 벌써 사라지고 건물 구도에서만 서원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가가촌 가씨 가문의 제2대 손인 가계량이 높은 관직에 이르면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따라서 관저 형식의 건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고대의 관청은 관료들이 묵어가는 료관이며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지은 사복당은 가가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 건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한 이 건물은 유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건물 사이에 전정에 구멍을 내고 청색의 벽돌로 복자와 록자, 목숨 숫자, 기쁠 희자를 새겼으며 키 높은 외벽에는 목각과 석각,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관직에 머물다가 사업을 하는 가가촌 사람들이 청명이나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이 사당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환담하면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당 건물의 정교한 조각은 장인들의 높은 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씨 가문의 자손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출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가촌 동구 밖에는 천년 수령을 가진 측백나무와 록나무가 무성하며 그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넓은 과수원에는 감귤과 대추, 밤이 주렁주렁 달리고 아담한 돌다리로 연결된 두 호수는 그 곁에 넓은

입지와 비경을 이룹니다. 맑은 호수와 그 호수에서 자라는 무공해 수초를 먹으며 자란 오리 또한 가가촌의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 밖에 볏짚과 산나물, 고구마 줄기를 먹으며 자란 가가촌의 황소는 고기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0: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고품과 현대적 감각으로 어우러진 평려 고성의 최근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평려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어느덧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둘러싸인 천년 고성인 평려 고성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문화유산 보호의 후반부 이야기를 정성껏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려는 유산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고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활기도 더하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이어진 옛 골목에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꽃 향기와 함께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빛이 일렁입니다.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희곡과 서양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올여름 평려 고성에서는 활기찬 고성 문화관광축제가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에 맞춰 산서성 전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음료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몰입형 공간과 재미있는 인증샷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 동안 축적된 삼진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영락궁의 서왕모와 진사의 송나라 시녀 그리고 북제시대 벽화 속 준마로 구성된 산서국보 대표단이 고성의 옛 골목을 거니며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년 고성을 몰입형 중국 전통문화 테마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일몰 합창 파티가 평야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가극원 합창단과 평려 현지 민속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고 오래된 고성벽은 거대한 빛과 영상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가사가 성벽에 투사되자 현장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지역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자들은 골목 곳곳에서 진상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을 이끌어 추광 칠기 등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관광 홍보자의 말처럼 산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5천년 중국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평려는 줄곧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도관망 정비와 전통 민가 보수, 그리고 문물 디지털 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세계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고성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평려는 이미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입형 극장을 통해 관객들은 진상의 충성과 이리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평려국제사진전과 평려국제영화제도 매년 이곳에서 열리며 세계 각지의 창작자들이 고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성은 개방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선 평요는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천년 문화유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평요의 문화적 맥락과 진상의 신뢰, 성실정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이 다양한 젊은 문화 행사를 통해 오래된 골목을 벗어나 더욱 넓은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국장인 임준범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국장인 임준범은 금속 문물 복원 기술에 16년간 종사하며 전통 복원 방법의 탐구와 혁신에 매진해 하나하나의 국보가 다시 빛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감탄을 받고 있는 청동 대가면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임준범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출토된 고척 유물은 한때 심한 침식과 파손, 변형을 겪었습니다. 2021년 삼성태 제사갱 발굴 현장에서 토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거대한 청동 가면의 양쪽 귀가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청동 대가면 주위에는 삭은 상아와 잘게 부서진 청동기들이 많이 쌓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물은 갓 출토되었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고척 유물은 복제할 수 없는 문명의 조각으로 조금의 실수도 크나큰 유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10여 년의 문물보호 복원 경험이 있던 임준범은 전통적인 추출 방식을 뒤집었고 실무팀과 거듭 토론하고 판단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의 석고 고정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분자 붕대로 상아를 한 겹씩 감쌌고 재료가 응고되어 견고한 보호 외피를 형성한 뒤에 완전하게 추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문물의 완전성을 최대한 지켜냈습니다. 주위의 상아와 청동기를 치워내자 청동 대가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가면은 청동 재질이지만 3000년의 세월의 침식과 토층의 풍사를 겪어 전체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임준범은 추출 과정에 아주 작은 2차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과 거듭 고민하고 시연해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나무 광주리를 보고 대나무가 탄성과 견인성을 함께 지녀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준범과 실무팀은 대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의료용 붕대를 감아 대가면의 형체에 맞춰 주문 제작한 다차원 응력 완충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매장되었던 탓에 청동 대가면은 부식과 광물화가 심각했고 왼쪽 부분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임준범은 팀을 이끌고 초심도 현미경, X선 탐상, 이온사진 등의 장비로 대가면에 대한 종합검진을 진행하고 치밀한 교정 복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압착 변형 부위에는 수작업 플러스 디지털 수단을 동원해 밀리미터급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실된 부분은 3D 프린팅 기술로 연결 보완하고 문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미래 기술 발전 후에 완벽한 복원을 위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7개월에 걸쳐 청동 대가면은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동안 임준범은 천여점의 국보급 문물을 복원했고 방대한 문물의 기형 륜과 문양 세부, 손상 상태를 모두 마음에 새겼으며 문물 활성화 복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문물 복원사인 임준범은 재간둥이 손으로 세월의 상처를 보수해 천여점의 국보급 고척 문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물 복원사 임준범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 여루베베야 타나르다 엠비건 출제가 이지난 내맹이 독들이자 가비야 독들이 여루베베 원우테니지니 오히얀긴 끝 아가지만 어떠벌 부이가리기 세토르 모히라간 그들 터르긴 삼미치 부어스 여스디긴 에르가간 허브진 떠올리긴 불 신을 할지 둘인 이기니 디헤지 어른들 잘른 아브지란 어다벌벌 늘듬주인 이대호 막스토시 주인 세연 바꿀석 시라우스튼 텔밭 세연 에리히기 가라갓 두려운 이지니 은무두원 이도이트 오라갓 송두길 그릴 흐무스 부흔하란 이지네 하면 속다바 월신 이지네 로겐 누들라스 넬무스 야스케르이치 바사 조우 량소빈 가비야 두트쿨이 해지미 누들 해대차 이진 체비 엠베드 히스테월 타라이 가비야 우너허 유허 거래 한마봐 마윈친 송두 터시문 우글아론 에두가 신유엔사이 보얀 바왕 리문더 나도 불띵텐사에 가지 역칠기 내불 젤레해 로가 여걸 벨티 벨바 황후구이 후이 허일 타이서 불 딩텐산들은 벨바치리 이진도 떠샤무더라 바다 여우구이 호르게 마르가신 오드라 이진다니 시샤왕생 니슬다니 호르건 것은 야들기 부훈이 일부 원수 이진 으트가로치리 이상과 체련해불 서라부터 먼저 해 여우 그의 화력에 야가인 죽을 틀림가지 마르가신 우드라스타리 둘 헛 니슬기 도란 오르버리지 이진 님에게 우리 샤비지 미니 둘레그서 내가 새 투심을 타 우르그린 혹신자로 대간 열도로 원해 갔다 오늘 할 이진의 재미 다들 드실 거야 이런 게 틀린 송두 투수는 마음은 챙겨내잖아 이진 스티클이 아무든 데려와 이진의 토슬을 샷들 우회와 야가힌비 은두 야들이 일등해 이때 옷 바스네 해라 이진들 힐드는 건 원진이 지내야다 둘착 어르뜨네 돌 배불었을 누훈 글들 이진이 달달라 마르가신 우드렸다니 여기 어림이 이진이야 다들 양물이면 도와야돼 이진 도대여 울려 이진이 벌벌 내고차 말뜩든 눈 그릇들 소라가 울리기리 노체 마르가신 울르가 벌라 우아룽궁 그래 이진이 해야겠은 어르드네 치리님 해보는 것보다 땀땀할 귀차가 여우청상 오실이 돼서 무둘지 열이흑대 여우귀 양들이 성사도 흘리길지 왕룰룽북에 연산이 담 부르지라도 칠래 하루린 지르기 알만지 하난 후문 토슬앗 가르래소 깔무도 힐른 벌벌도 여우귀네 처진 벌레다 문 우드시 토슬드난 우드만 디미하라 야우대벤 차찔르기 월가컷 장난하긴 두르분 하느기 다루이제 완룬룸그 예산들 틈을 허육대 지리기벌 느근들 허일맨 웅만신 은혜호호 니에슬 허디 도라란 오르불지 능청무부 퇴미지니 에라
Бяккади дин чимаги хурегага дилтэг алдэд бол вамир хөрийн шаннаат мэнлэн хэжэр алди уунда хөрбахиган нотальга хүмүнийг имтэг бол исэн нохтаг хийтэм дрэжэгад бууни алын хөмүдэ хай чигарэ кедэр Хонг хөг гоошиги орон тарахаад одоо бол ван үнлөм янсан хоёр тол тол хоёр мэнэн чирг даглаад хааны хоочин тушмал ба хар чардин гэргээд үйлдэр ба нэнжид олжир ба

금구주날 하르자르딘 그르하 울딘 우에갈 이지니 어르치 오르비지 능주 탱르니 수트르가제르 세프테얼 아르자케 푸서 미네해 일딘 우에갈 활보스다 오르보라델 탱르해소 샤드르고 샤드르고 알디 장비지 차하 도아제나 샤드르고 우꾸에 너기인 발 시트까지 알질베임 쇼 아시라 자로비 일가 타랏 웅대 주스테기 나르레자 알들의 멍인 으브르랏 암테 심테기 이디제 아타트 호일게 왕불문 연산이 답은 생치르기론 옥딘 대등나르둣 요스 우레벌추부 앵기해진 행제헷 니슬로티나

마흔칭 버디지다 능놈이 사는다. 더군 안해 나서 나토가 조산낼 때이구나. 밭 흩은 뿌이 탕월도 안비히가 탕하네 우선도로 골다. 탕월도 흐셔풍루이 뜨흐든 털단 대회원이 어떤 수직을 왜 은훈의 어벅 수원을 진탕 그만 했대야. 우리 힘 지금 뭐 젠준 도시마라 젠준 쇼유 수진탕이 짤라나 젠제 젠준 쇼유 도시물 칠배 잡혀나이라 수진탕이 군대 조신의 양사를 젖히는 데라 송도 두심을 마원칭 혼대근 에리히기 행러 소진탕 에리히기 내려라 소진탕 이흐르마 이때 허유른 안해라사 네때 돌란 월띠는 워치디기 저부터 그인 워치디 흘칠찬 하우솔든 송도 두심을 마원칭 일라 젠준샤우이엘다 아르프너네 이지리와 꾸어롱공옷 야부롱 토스리아스니 못와 와스 마네 헬퍼이 메드리 스테와 이진 마사 헛니스로 갈띠일이 마사 아무리 듭신 바리 자야겠지 셋 마네 스티클도 들어봐서 어쩜 발로와 그틀엔 수어진탕 송두 마우칭네 조스체련의 이능을 배들리고 있지. 꼭 힐적 배들리가 대군이 통신적 배들리지. 서진당 그거 맛서 나고야 세력이 돌성문임쇼. 은하라 맛보지만 유진이 노딴쓰지 해놓으면 마음은 노진쇼. 그러니까 희철들은 못할 것 같아. 이너지가 되잖아. 송도 악 신상사 예를 흔허리가 여구요이 아 이놀이허 세라르발 탕원듯 허름거렸다가 얼굴을 딱 이진이 벨독 술사를 배갓 흐힘 지르근 여발아 워빈 후천 브릿게도 배갓 푸르꾼니 Доктор Самрул ли гаргат турин ижини дарлаад уолун гундур херстрэг үнээр үүртэн үдүгээгас гастангүй очин балле үртавын чиишнү үйэвалсад хуржира бүшин илүү пишун нарны ижини бэр чайбаан уван фуртаги айжи тэрнор нашанан им юг очир сэгаржиэ вэй сэгаржиэ Үнәрөөжийн бол үнэн чонмаадад л хэр хэлтийн жуалжиг яухүй бас хэлбүй бас өнәр. Амнахүй яухүй гэхараа суудын таа. Хэр чад сонгдо төсмөл маагын чинь хэгээ. Миний нэг үнэ өчхөрэ болсын ийн. Нийс л хотнаас үнүүд хөжөөнэ гэсэн чо. Яухүй ярмаа тэвэл гэдрэ. 니슨 다트르 능전 어르젝신 웅루 토반 대도 아니제 드레 그렇게 소진 당 털어 왜 아힌 힘적 다 털어셔 으르 허라시에게는 쇼드르고 터심을 털어르구이 탕월진 세디압제 일훈의 끝 녹디게이셔 와스 으브리에 뿌리와 채들 봐야지 채들 대발 나오기 허전해 울시한테 아름은 아름 이지나디 월웅왓 가라가간 산둥이 지난 밤 쇠질면 후르가가 아타독신 발 이진 응이 적고임 시도가 수아진 단 홀게 누드너스 내고 통골기라 에고리 삼사도 마원칭 아따발물이 이틀래서 은혜로진 발 수아진 단 은혜를 시들고 홍문이
Гэр жоша тийм өстөн үгүй ичиний фото

소단 아바도라 디힛 겐쥐샤우유의 수진탕 구지네레헨 디스웨레 디멘 달란 소그티 노텐 네레 보네야지 아랩을 아른데 이진민데 가요알 잡으렌 골제레 일대세다 첼로가 돈 토슬이 지딜 정말 어슬 젤란 후레게 나겟 오늘 하루 남은 흔히 초대고 와봐라 수진

자, 뭔가 캐린 바시 자서 에이오오 안가 캐린 바시 자서 에비세디야프제 도네 바시 자서 도라미 파솔라시 토네 바시 자서 타우 솔카 달라나 타민 바시 자서 넥하이 텔메 수식 해.